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가마 해미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나 바오 초 바치마 뷰 노히다. 대자레 리코 까미코 나비오 야유. 야니 시테포 리코 까미코 나비오 야코. 나히 다나레 나히 라후 야코 오미 의자비 까미시마 나레마 까크아비 베카노 카초 까미비 까미코 나하니엘리.